0: 인권 세세 갑시다.
1: 계속 내려가라.
0: 명고. Welcome to the 0607-8742 Mix Room in Internet Inkomo from Sese Sada Jawanin lah